갱이란 놈이 9 그게 공개였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댕기는 것이 금이란 말이오.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가.